0: Japan,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5: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

0: 하기 위해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 0 Waste Rangers.
2: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3: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1: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3: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1: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3: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1: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3: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1: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3: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1: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3: Refuse, reduce.
1: Reuse, recycle.
3: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부산 영화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헬로 에브리원, I'm James from India. Ever since I was a young boy in India, I have been surrounded by different Korean products. And this instilled a dream in me to explore Korea one day. This chance came for me in 2014 when I began attending Busan National University as a graduate student in computer engineering. I've lived in Korea for over 7 years and I even run my own business now, a company that is developing a platform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lockchain technology. From my experience, I can say with an absolutely certainty that Busan was the best place for me to start my business, thanks to the specialized blockchain zone. In the past 7 years, Busan has become my second home, and I obviously love it here.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eongeo Bangsong.

0: and it's probably going to mean more if she listens to her message for the last time. The first song is Artist by Soya. 언젠가 스테피파이에서 꼭 이 곡을 소개하고 싶었는데 마지막 날에야 하게 되네요. 2018년 10월 17일 이 곡이 발매된 날 우연히 처음 듣고는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도 자주 듣고 있어요. 늘 가고 싶었던 하고 싶어 했던 모든 바람이 시간이 지나면 내 이야기가 되고 언젠간 내 기억이었으면 해 라는 가사처럼 제가 하고 싶었던 라디오 일을 하트어택에서 처음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꿈같은 1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동안 작가인 저까지 함께 사랑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하트 어택 많이 들어주세요. I always wanted to talk about this song during Heart Attack, and finally I do it today on the last day. 2018, October 17th, when I listened to this song, it was so good. I'm still listening to it. The lyric that says, the things I wanted to do, the things that I wish would happen as time goes by, it all becomes my story and I hope I can remember them. Just like the lyrics, I was finally able to do the radio work that I dreamed of through Heart Attack for the first time. So it was such a dream like 1 year and 6 months. Thank you for loving me, the writer, as well, listeners. And I hope you guys always stay with Heart Attack in the future. Next is Save Me by Extraordinary Heroes. 이 곡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이제야 선곡해요. 이 곡을 시작으로 엑디즈 노래가 나올 때마다 수록곡까지 모조리 다 듣고 있어요. 너튜브에 라이브 클립 영상이 있는데 조명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게 더 처절하게 느껴져서 흠뻑 빠졌던 곡입니다. 들을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노래인 것 같아요. This is also a song that I really like, and finally I brought it in. After this song, whenever Extraordinary Heroes releases a song, I listen to all of their albums, all of their B-sides as well. There's a live clip on YouTube for this song, and they are singing this song in a very vast place with no lights, and it feels more emotional because of that. So that's why she was really immersed in the song. Whenever you listen to it, she says that she feels various things. And lastly, she also added, 아리랑 라디오국에 떨리는 마음으로 첫 출근하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 이곳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네요. 너무 아쉽지만 새로운 곳에 가서도 하트어택에서의 기억들 잊지 않을게요. 저의 처음을 함께해 주신 청취자분들, 프리띠, 피디님, 작가님,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
1: I remember coming to work to Arirang Radio the first day when I was all giddy and nervous, but now time has flown by and I'm getting ready to say goodbye. It is upsetting, but even after I go to my new workplace, I won't forget everything I earned at Heart Attack. And thank you for being my first listeners, DJ Pretty, producer and writer, and to all of the staff of Arirang Radio. And then she says, bye bye.
0: Well, good luck to you, Onion. And Onion, hopefully you can send us some messages.
2: 저희 사연 보내주세요. 이제 청취자시니까요. 사연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진도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저희 아리랑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샌딩보드에 보내셔도 되고요. 이메일 하트어택 아리랑에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세요. 네. 특별히 저희 PD님께 다이렉트로 문자로 보내셔도 읽어드릴게요. 특별 대우 그 정도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거든요.
1: Onion, best of luck to you. And because now you're no longer a team of us, but you're a listener, send us messages and let us know what you're up to. Send it through our send message board or our email, heartattackarirang@gmail.com. Or because you are one of our members, you can just message it to our staff and we will still read it.
0: We're going to end off today's Staffify with the two songs that Onion brought in. Thank you so much, Onion, for your hard work. This is Artist by Soya and Save Me by Extraordinary Heroes. I'll see you in hour two.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0: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Here are some safety guidelines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6: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please keep ventilation windows open where the outdoor unit is stored and to regularly check for any damage to the wiring.
7: Do not place objects on top of the outdoor unit or keep flammable items nearby. Also, be sure to use a dedicated power outlet for the air conditioner. With thorough inspections and safe usage, we hope you enjoy a cool and accident-free summer. This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8: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9: The time is now 4 o'clock.

0: 찬양 목소리로 진짜 들어보고 싶어요.
1: 들어보고 싶어요.
0: 네.
1: 오케이. 듀엣 합시다.
0: 아 좋아요 좋아요. 지금?
1: 한번 지금? 아 근데 에코만이 줘야 돼요. 오케이.
0: 근데 이게 너무 낮지 않았어요? 너무 낮지 않았어요?
1: 아니 괜찮아요. 내가 그냥 하이톤으로 할게요.
0: 롤 불러보세요.

0: 몰랐어요.
1: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로라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준비해서 올까?
0: 몰랐지롱. 왜냐면요. 왜냐면요. 네. I always do this. Oh, when the rain is. 그 진짜 바보 같은 거를 잘 하고 있어요, 나는. 응? I love 바보 같은 거. 그래서 응. 노래 부르는 게 never 예쁘게. 아. 항상 바보 같은.
1: 아우, 아 방금 코미디로. 근데 뭔가 마음이 확 전달되는 너무 너무 멋있었어요.
0: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그러면은 듀엣 합시다.
1: 어, 네, 듀엣.
0: 나중에.
1: 어, 좋아요,
0: 좋아,
1: 좋아,
0: 좋아. 네. 아무튼. 네. 아 질문 있어요.
1: 네.
0: 진짜 중요한 질문. 나 소문이 들었어요. I heard a rumor.
1: 네.
0: Rumor. Yeah. Chicken dinner.
1: Yeah.
0: 새로운 노래 나온다.
1: 어, 그렇죠.
0: 맞아요.
1: 맞습니다.
0: You have a new song.
1: Yeah, have a new song. Next month.
0: 빨리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네.
1: 다음 주에 나와요. 다음 주.
0: 다음 주?
1: 네, 다음 주.
0: 기다려야 돼요?
1: 아, 뭐 우리끼리는 들을 수 있지만 그래도.
0: Can you play it for us next week?
1: 어, next week에.
0: 다음 주는 네. 우리 들을 수 있어요? 오케이. 오 예. 어, 제목이 뭐예요?
1: 제목은 BPM 77.
0: BPM 77.
1: Yeah, BPM 77. 와, yeah, BPM. 심장 박동 수고. BPM 그 BPM 알죠? 이렇게 박자의
0: beats
1: 빠르기.
0: BPM beats per yeah. minute. Rhythm.
1: Yeah. 맞아요.
0: Oh, yeah.
1: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은 그 중간의 리듬을 맞춰서 하자. 예. 부산의 파도 같은 웨이브예요.
0: 좋다.
1: 예.
0: 어, 좋아.
1: 장르는 트로피컬 레게 트로트예요.
0: 어, 트로피컬 레게 트로트.
1: 네.
0: 기대한다
1: 네,
0: 진짜.
1: 네.
0: Okay, listen. Let's get into it. 우리는 여기서 영어 배우는
1: 아,
0: 시간입니다.
1: 맞아요, 맞아요. 아, 이거,
0: 집중합시다.
1: 이야기, 네,
0: so
1: 그래요?
0: this is not 네. a time for chit chat. This is all about English. So, yeah. We need to find out. So that was Make You Feel My Love by Bob Dylan,
1: yeah.
0: covered by many people including
1: yeah.
0: Adele. Beautiful performance.
1: Yeah.
0: But while you were singing, were there any difficult lyrics or any parts that were hard to pronounce? 내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그 발음이 어려운 부분이나 뭐 가사 어려운 거 있었어요?
1: 그래서 저는 팝이나 그리고 평소 때도 제일 어려운 게 I've,
0: 아,
1: I'd.
0: 아,
1: 이게 I will도 그냥 I'll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네, 그런데 부를 때도 근데 노래를 부를 때는 I've 이렇게 하면 좀 너무
0: I've.
1: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좀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을지.
0: 아, 네. 진짜 이거 너무 영어 특징인가? 잘 모르지만 So you said basically that when you say like I've You do like it's difficult to pronounce I've or like I will I'll. 근데 I'll 하지 마세요. 그냥 I'll.
1: I'll.
0: I'll.
1: I'll.
0: 응, 맞아요. 오. 왜냐면요. Yeah. I'll 노래에 말하는 거는 우리 몇 주 전에 그 단어 말고 그냥 소리로 합시다.
1: 어.
0: 그래서 예를 들면 I will love you. I'll love you. I'll. 그냥 I'll love you. I'll.
1: I'll.
0: 응. 왜냐면요. 아는 I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I'll love you. 오. I'll love you. 그 진짜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DJC에서 안 나와야 돼요.
1: 아.
0: 우리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가사가 콘텍스가 있잖아요.
1: 아, 네.
0: 그래서 우리는 딱 그런 단어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0: million years. Yeah, it's nice. But I think this song is such a classic love song. 이 노래가 진짜 클래식 러브 노래가 된 것 같아요.
1: 정말 많은 리메이크를 했죠. 아델 버전도 있고 원래는 있고, 근데, 밥 딜런의 곡이고. 네.
0: 근데 여러 가지 가수를 이런 노래가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이 사랑을 표현을 사랑함을 표현을 너무 아름답게 했잖아요.
0: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오케이. 뭐 배우셨습니까?
1: I'd go.
0: Yeah.
1: I've known.
0: I've known. 아.
1: I've.
0: 아주 아주 게으르게 게으른 사람처럼.
1: 아.
0: I've known.
1: I've known.
0: Oh, perfect.
1: I've known.
0: Perfect. I've known.
1: I'd go.
0: I'd go. Oh.
1: I'd go hungry. I'd go black and blue.
0: Perfect. Black and blue.
1: Oh, black and blue.
0: Black and blue. Oh, I love it.
1: I'd go crawling down the avenue.
0: I'd go. Wait, is it? I'd go crawling.
1: I'd go crawling down the avenue.
0: I'd go black and blue. I'd go crawling. Yeah, crawling.
1: Crawling.
0: Crawl. 그거 진짜 어렵다.
1: Crawling.
0: Crawl.
1: Crawling. Crawling.
0: Lin.
1: Ling.
0: Ling no. Just Lin. 그래서 Lin. 미국인 특히 미국인 아니면 노래 부를 때 ing 안 하고 in.
1: Ing.
0: Ing. G delete 하자.
1: 어.
0: So I say singing. I don't say singing. Singing. 응에서 다른 가사 가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singing.
1: Singing. Singing.
0: 예. 완전 편해요. Much more comfortable.
1: Yeah.
0: Yeah.
1: Singing.
0: Yeah.
1: Singing.
0: Singing.
1: Singing.
0: So I'd go crawling. Crawling.
1: I'd go crawling.
0: Crawling.
1: Crawling.
0: 어렵다.
1: Yeah.
0: Crawl. 크로.
1: 어, 어렵지.
0: 스코틀랜드 사람들처럼 크로.
1: 크로. 스코틀랜드 발음으로 배우고 싶다.
0: 크롤랜드 네 아벤유. 배우지 마세요. 그러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한번 할까요? 아니면 다른 영어 표현을 할까요? 영어 표현 할까요? 오케이. 오. 그러면은 그 외에 우리 마지막으로 노래 다시 한번 할게요.
1: 예.
0: 그래서 그 외에 우리 가사에 좀 몇 가지는 가르쳐 줬는데 혹시 또 다른 거 배우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1: 아, 그리고 이거 평소 때 하는 건데.
0: 아, 네네.
1: 뭐 하고 뭐 하자.
0: 뭐 하고 뭐 하자.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 먹고 차 마시자.
0: 아.
1: 아니면 뭐 연습하고 술 한잔 하자.
0: 오, 좋아요. 내 스타일이에.
1: 네.
0: 오케이. 간단하게 하면 it's very very easy.
1: Yeah.
0: 그 영어로 그런 so how do you say let's do this and then this? So what do you think?
1: 뭐 practice.
0: Mm-hmm.
1: Drink beer.
0: Practice drink beer. Good, good. Everybody understands. So you could say let's practice.
1: Let's
0: then. Drink beer.
1: Then.
0: Oh, yeah.
1: Let's practice, then drink beer. Oh,
0: 근데
1: nice.
0: 중요한 거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the thing you got to be aware of is than and then.
1: And
0: so than 이거 보다. Then 그다음에. 그래서 than then 진짜 소리 똑같아요.
1: Yeah.
0: 그래서 let's drink beer, then practice. 너 다시 잡으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Drink beer, then practice.
1: 그래도 돼요.
0: Let's practice, then drink beer.
1: Let's practice, then drink beer.
0: Oh, perfect.
1: Ooh.
0: Yeah.
1: Really good. Let's have a lunch and drink tea.
0: Let's have lunch and drink tea.
1: Drink tea.
0: 이건 하고 마시자. 그래서 한 다음에 마시자 달라요. 하고 뭐뭐뭐 is the same time.
1: 아.
0: 근데 뉘앙스가 무슨 말인지 모든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을 거예요.
1: 네.
0: 그래도 정확하게 let's have lunch then drink tea. then이라고
1: then.
0: 후에 뭐뭐뭐 한 다음에 이거 하자.
1: Then.
0: Let's have lunch.
1: T-H-E-N.
0: 예, 맞습니다. T-H-E-N.
1: Yeah, thank you.
0: Let's sing, then eat.
1: Let's sing, then eat.
0: Perfect.
1: Oh.
0: So easy, right?
1: Yeah.
0: Super duper easy.
1: Let's finish and...

0: then drink beer.
1: Yes, please. Yes, I would love yes. to. 아, 근데 나는 6시까지 가야 되는데요.
0: 아하.
1: 아, 너무 아쉽네.
0: Next time.
1: Next time.
0: Next time.
1: Next time. Yeah, yeah. yeah I love yeah. it. 그래서 yeah. 노래 한 번 더 할까요? 오케이. Okay. Yeah. 같이 할까요?
2: 어, 좋아요. 좋아요.
1: 아니면 제가 다음에 할까요?
2: 아니요, 아니요. 같이 해요.
1: 같이 할래요?
2: 예, 같이 해요.
1: 이 노래
2: Make Feel My Love 이 노래 같이 해요.
1: 오케이. Okay. 네. Good, good, good, good. 에코 주세요, 쌤.

0: 좋았어요. 어, 고마워요.
1: 아, 너무 좋았어요.
2: They don't let me sing on this show anymore. They don't let me sing. Well, it's because 예. I...
1: 아델이었어요. 아델.
2: 아델?
1: 아델 같았어요.
2: 아, 대박. 아델 돈 주세요. 어, TJ 씨 너무너무 예. 재밌었어요.
1: 아, 너무
2: so
1: 즐거웠습니다.
2: 예. Okay, well, I'm looking forward to next week. Please bring us your new song.
1: Yeah.
2: 아, 다시 한번 그 새로 나오는 노래 조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1: 네, 제목은 BPM 77이고 네. 우리의 파도의 그루브를 노래로 실어봤어요.
2: 아, 예. 좋습니다. 네. 자, TJ 씨 다음 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바이바이. 예. Thank you very much, TJ 씨. We will see you again next week. Up next, Hyoyeon, Dessert.

0: Wait, hold up, stop.
1: Hello, hello.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a wonderful day today. No? Yes. Yes, indeed. You can hear my voice is a bit weird today. It's kind of high tone, but craggy. Craggy? Craggy Island. Like, I need to get some more deepness into my voice, but I feel like I don't have it there. There's something going on. Anyway, let's go deeper. Oh, that's weird. I can't go deep into my voice. This is probably not the time to test it, you know? While you're listening to the show. Anyway, I hope you're having a good Sunday with us here at For My Busan. We've got lots coming up for you in our second half of the show. On the mic in My Life, My English, followed by Explore Busan, and then highlights of the Global Chatter Squad, but just highlights of the highlights, because that show is very, very long. But definitely worth a listen. Okay, so let's dive right in. This is On the Mic and My Life, My English.
2: Welcome to On the Mic, made in Busan. I'm Kendra with another brilliant creator here in Busan. 오늘은 시끄럽고 반짝이는 아름다운 소음으로 음악을 만드는 강동수 뮤지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밴드 소음발광 선타운걸즈 태평시간 해변지하에서 연주하고 노래하는 강동수입니다.
2: 부산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이 아닐까 싶어요. 벌써 소음발광은 10년차를 맞이하셨죠?
3: 네.
2: 해변지하, 태평시간, 그리고 작년에 결성된 선타운걸즈까지 무려 4개의 밴드에서 지금 동시에 활약을 하고 계신데 밴드를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활동하시는 이유가 궁금해요.
3: 4개 모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태평시간 는 보컬 누나랑 같이 지은 이야기를 노래하고 노스텔지어 같은 그런 무언가를 노래하고 선타운걸즈는 반짝이고 수수한 이야기를 소음발광은 저의 개인적인 내면의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장르적으로도 나눠지지만 그렇게 나누기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는가로 나누는 걸 더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각각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뀔 수는 있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 밴드를 하는 것 같습니다. 표현하고 싶은 음악도 다양한 것 같고요.
2: 여러 가지 밴드를 하고 계시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강동수라는 한 사람

0: 사람이 있잖아요. 또 이 밴드들이 합류를 하신 게 아니라 전부 동수님이 만드신 밴드죠.
1: 그렇죠.
0: 근데도 이 밴드들의 리더다 이렇게 소개하는 대신에 이 모든 밴드의 멤버라고 소개를 해주신 점이 저는 좀 인상 깊었는데요. 그게 혹시 강동수라는 이름으로 솔로 활동을 하지 않고 밴드 활동을 하고 계신 이유와도 좀 닿아 있는 걸까요?
1: 아마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할 때 뭔가 리더라는 게 좀 밴드를 이끄는 사람이라는 단어잖아요. 일단
0: 그쵸?
1: 저는 노래를 쓰는 사람이지 무언가를 이끄는 데 재능이 없어서 이제 모두가 멤버고 모두가 이끄는 대로 있는 민주적인 형태를 좀 이상적이지만 좀 꿈꾸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노래를 쓰기 때문에 밴드의 방향성은 제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지만 굳이 뭔가 누군가의 삶을 리더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해야 되나?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솔로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함께 작업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멤버들하고 같이. 그래서 밴드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솔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건 한참 뒤의 일이지 않을까.
0: 그런데 오늘은 어느 밴드의 멤버 한 사람으로서보다는 강동수라는 뮤지션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어떤 밴드의 멤버 강동수입니다 라는 소개 대신 강동수라는 사람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세요?
1: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진짜 모르겠어요. 뭔가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음악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저를 소개한다는 거는 너무 어렵네요. 지금 생각하는 대로 말씀드려보면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낭만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쫓는 귀찮지만 낭만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쫓고 싶은 사람입니다.
0: 이제 다른 인터뷰도 그렇고 또 동수님이 하시는 음악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아, 감사합니다.
0: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어도 이렇게까지 성실히 꾸준하게 창작 활동을 해나간다는 게 좋아서만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동수님을 앞으로 가게 해주는 동력은 어떤 건가요?
1: 진짜 좋아서 재밌고 그래서 계속해요. 저는 음악 말고는 이렇게 오래 붙들고 해본 적도 없고 이렇게 재밌다고 느끼면서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가끔 뭐 친구랑 커피 마시는 거랑 바이닐 테이프, CD 뭐 이런 음반들을 사는 것 말고는 크게 재밌게 여기는 게 없어서 그 재미가 저의 동력인 것 같습니다.
0: 만들어 오신 곡 중에서 좀 가장 깊게 남아있는 한 곡을 꼽자면 하나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저는 핑크티라는 첫 번째 EP에 실린 그리고 데뷔 EP에 실린 그런 노래인데요.
0: 네.
1: 제 인생에서 밴드를 위해서 처음 만든 노래예요. 그래서 가장 깊게 남아있는데 저는 모든 노래를 순수하게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있는 사람인데 이 노래는 제 노래지만 진짜 티 없이 맑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억지가 없고 진짜 순수하게 아 나 이게 너무 좋아서 만들었다 라는 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특히 가슴에 남는 곡인 것 같아요.
0: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핑크티라는 곡을 들어보면 아 정말 이 사람이 좋아서 음악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곡인 것 같더라고요.
1: 네.
0: 네, 이 모든 활동을 지금 부산을 기반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첫 시작은 부산이셨어도 얼마든지 사실 부산을 떠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부산에 계속 남아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
1: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제가 태어난 곳이 부산이고 제가 생활하는 곳이 부산이라서 있는 건데 제가 타지방에 한 체류기간 3-4일이 넘어가면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서울도 한 2주 정도 살아봤는데 이거 너무 힘들다. 바로 부산으로 돌아왔었거든요.
0: 네.
1: 부산에서는 음악하는 거 너무 힘들죠. 멤버 모으기도 힘들고 관객도 많이 없지만 그리고 서울에서 음악하면은 뭐가 달라질까 싶지만 관객이 조금 느는 거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0: 그럼 지금 부산에서 활동하시면서 어떻게 좀 만족스러운 음악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1: 100% 만족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0: 혹시 아쉽게 느껴지시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아무래도 밴드가 많이 없다 보니까 다양한 공연의 기회가 관객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게 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공간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밴드 입장으로도 다양하고 다른 공간들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면 좋은데 공간이 제한적이고 또 리스너가 없어요. 이제 모 베뉴의 사장님께서는 아시아 국가에서 인구 대비 제일 음악 안 듣는 도시가 부산인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관객 매진이 되려면 아니면 꽉 채우려면 타지방 사람들을 무조건 공략해야 된다는 게 그게 좀 어려운

0: 현실인 것 같습니다.
1: 아, 그러니까 부산에서 퀄리티 있는 공연을 개최를 하더라도 네. 부산 분들만으로는 매진을 시키기 어려운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네. 아, 공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 또 이런 애로사항도 있군요. 소음발광이라는 밴드로 이제 10주년을 맞이하셨잖아요. 네. 이제 6월에 또 10주년 공연이 예정되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연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0: 소음발광이 좋아하는 밴드들과 함께 공연을 하게 되고요. 소음발광이 1시간 20분이라는 소음발광 역사적으로 가장 긴 셀리스트를 연주하는 그런 공연입니다.
1: 이 이후에는 휴식을 말씀하셨더라고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쉼 없이 썬타운걸즈 EP와 또 태평시간 정규 1집을 발매 예정이라는 바쁜 일정을 또 살짝 공유해 주셨는데
0: 네.
1: 이렇게 정말 바쁘게 달려서 내가 정말 여기까지 진짜 이런 것까지 해보고 싶다 혹시 생각하고 계신 미래 일도 있을까요?
0: 엄청 꿈꾸는 거는 딱히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엄청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재밌어서 나 이거 할래 재밌어서 나 이거 낼래 이게 되는 게 기본이라서 근데 이런 것까지 해보고 싶다 하는 거라면 늙을 때까지 재밌게 음악을 하고 싶어요. 꿈꾸는 일은 후지록 페스티벌에 출연해보고 싶기도 하고
1: 아하.
0: 뭐 그렇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아쉽지만 저희 벌써 마지막 질문을 드릴 시간인데요.
0: 네.
1: 혹시 본인에게 좀 의미가 있거나 가장 좋아하는 영단어를 하나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0: 핑크로 하겠습니다.
1: 아, 아까 그 핑크티의 핑크인가요?
0: 핑크티의 핑크기도 하고
1: 네네.
0: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기도 해서
1: 아, 그렇군요.
0: 네. 또 오늘 대화 나누면서 뭔가 분홍빛이 이렇게 이는 느낌도 들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1: 봄이고 그렇죠?
0: 그러니까요.
1: 분홍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 있죠? 핑크가?
0: 네.
1: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부산의 뮤지션 강동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메이드 인 부산이었습니다.

0: BP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EFM. 부산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3: 마가차오, and I'm an adoptee from Busan. As I got older, I felt the urge to find my birth family, and that's what brought me to Korea. I moved to Busan last September to begin my journey in earnest to find my birth family. Along the way, I've met an array of people here. My first outing in Busan was to a cat's birthday party. Despite it being an odd way of meeting people, I met a lot of Busan expats that night. They are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I would say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They love this city and now call Busan their home. Busan likely won't be my final stop. However, it will always be a lasting part of who I am because just like many of my friends, Busan has become a new home to me.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eonga Bongsong.
4: 6:00

0: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6: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The time is now 7 o'clock.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Welcome to Busan.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0: Exactly.
1: 네, 자 다음 표현들은요. 제가 좀 이 또 교통수단 얘기가 나와서 이 교통수단 운전 이런 거 관계된 표현들 몇 개 한번 가져왔어요. 자, 우리 택시를 잡을 때 보통 어떻게 표현해요, 헨리는?
0: We stick out your hand, you hail a cab. Yeah. I mean, these days you call one on your phone, but in the olden days, ladies and gentlemen,
1: 그죠.
0: you hail. 자, 택시를 부르다, 택시를 잡다라고 하죠.
1: Yeah. I mean, it's okay to say I'll get a cab
0: yeah.
1: too, right?
0: Yeah.
1: But I, yeah, in America, I think people often say, oh, I'll hail a cab.
0: 그렇죠. 손을 들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행동 자체가 you hail, H-A-I-L입니다. Hail
1: 맞습니다.
0: a cab.
1: All right, the next one is 지하철에 뭔가 올라타다, 지하철에 빨리 탔다라는 얘기할 때 we can say I got on the subway, mm-hmm. but I hopped on the subway.
0: 맞아요. 그 hop, 폴짝 뛰는 느낌이 되는데요. You hop on something or you hop off of something.
1: Yeah.
0: Hop on, hop off.
1: 저 실제로 지하철에 약간 깡충 뛰어오를 때도 있어요.
0: Oh, 네. Very cute. 그 우리 부산에도 you know there's like the tourism bus 그 모든 데를 가는 그 관광 버스가
1: yes.
0: 있잖아요. They usually call those programs hop on hop off.
1: Ooh,
0: 왜냐하면
1: cute.
0: 언제든지 막 이 특정한 노선만 타야 된다가 아니라 언제든지 이거 보내고 다음 거 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they call that hop on hop off.
1: Lovely. One more. A backseat driver. 아 요거는요. 옆에서 좀 운전 참견하는 사람 뒤에 앉아가지고
0: 그거 안 돼 아이고
1: 아 자 회전해야지
0: So you've seen me in cars yes, yes. 제가 제 동생이 운전할
1: 그렇군요.
0: 때는 I'm a backseat driver
1: 운전할
0: 잔소리꾼
1: 때, 맞아요 운전할 때뿐만이 아니라 좀 지나치게 잔소리하고 참견하는 사람을 backseat driver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동생이 헤일리한테 헤일리 stop being a backseat driver
0: yeah.
1: yeah do you hear that a lot?
0: of course I don't listen but I hear it
1: yes alright keep those in mind and let's listen to the clip once again
2: The 2026 Busan International Mobility Show will be held from the 27th to the 5th of next month at PEXCO and other venues across Busan. Under the theme Moving Tomorrow, the event will feature exhibitions of electric vehicles, new car models, and future mobility technologies, along with displays of air and maritime transportation systems.
1: All right, the next recap is about smoke-free areas and vaping. 네, 금연구역 흡연 단속에 대한 소식입니다. Let's have a listen.
2: Busan City will begin intensive enforcement against smoking in designated non-smoking areas starting today as the grace period following the revised Tobacco Business Act has ended. A fine of 100,000 won will be imposed for smoking in non-smoking zones and synthetic nicotine liquid e-cigarettes will also be included under the scope of regulation. The city also plans to inspect compliance with cigarette vending machine installation standards and advertising regulations within retail stores.
0: 네, 부산에서 금연 구역 흡연 단속이 강화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개정 담배 사업법의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부산시가 본격적인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1: 네.
0: 이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1: 오.
0: 또 이번에는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 담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으니까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또한 담배 자동 판매기 설치 기준과 소매점 내 담배 광고 규정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입니다.
1: Interesting.
0: Vaping. E-cigarettes.
1: Vaping and e-cigarettes, it's been a little bit in the gray area.
0: Legally, yes.
1: Yeah,
0: yes.
1: and even when I'm just around people socially, some people think, oh, it's not a...
0: Because it doesn't smell like
1: yeah.
0: the traditional smoke. I know some of them have fruity smells, but yeah, but then, I mean, I do smell it like wafting on the street.
1: Yes.
0: So I'm a non-smoker.
1: Yeah.
0: So I'm just like, oh, how are you?
1: So
0: are
1: especially
0: you
1: in these
0: the
1: shared areas, when they are smoke-free areas, I'm glad that the rules have become clear.
0: Right, absolutely.
1: Yeah.
0: Because there was, we were once upon a time in this grace period, and that's ending.
1: 맞습니다. 첫 번째 표현이죠. Busan City will begin intensive enforcement against smoking in non-smoking areas as the grace period has ended. 네,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금연구역 흡연 집중단속에 들어가죠. Grace, 은혜와 자비.
0: This is, you know, sometimes a religious term, like amazing grace.
1: Yes.
0: You know, 은혜나 자비. 하지만 you put that in a legal term. 그러니까 이 자비를 주는 기간, 즉 유예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1: 네.
0: So you're kind of excused.
1: That's
0: that
1: right. 그죠. 그래서 약간 뭐 유예 기간, 계도 기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걸 잠시 미뤄주는 시간입니다. Mm. 네. I wish I had more grace periods in my childhood for my parents.
0: Oh, yeah.
1: No grace period.

0: And then, you know, in schools, the teacher would be like, you know, you have to turn in your homework, but I'll give you a grace period.
1: Yeah.
0: 뭐 언제까지는 12시까지였는데 2시까지는 he gave us a grace period. 봐줄게. 봐주는 기간도 grace period이라고 할 수 있죠.
1: 맞습니다. 그래서 뭐 과태료 같은 거를 물릴 수 있지만 좀 그 부과를 밀어주는 거를 grace period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계도 기간이라 하면 이런 경우는 it focuses on like public awareness, right? 그래서 뭔가 그 대중을 좀 안내하고 교육하는 데 쓰여서 We hear this a lot with like campaigns and regulations changing.
0: But then I think we should note as a verb, 자, 동사로서는 뭔가 grace, giving grace라고 하지는 않죠. The government is not giving you grace.
1: That's right.
0: 봐준다, 유예한다. So they are, you can say they're suspending it, giving you a grace period.
1: Yeah.
0: 혹은 if you're saying it like very casually, 엄마한테 아, 좀 봐줘. Like go easy on me.
1: Yeah.
0: Like let me off this time.
1: Yeah.
0: Let someone off. Go easy on someone. 그렇게 봐달라.
1: 맞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좀 봐주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Another example is, you know, during the COVID pandemic, I was a renter, so in my building, tenants were given a grace period to pay rent because we were all out of jobs, you know, or not working.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뭐 아파트 세입자들에게 월세 납부 유예 기간을 또 주기도 했습니다.
0: So was this in Korea or was this when you're living in New York?
1: This was in the U.S.
0: I see. Yeah. So in Korea, there was like 착한 건물주 운동. It was a little bit similar. So people would give discounts on their rent or give a grace period.
1: All right. Shall we move on to the next expression?
0: Let's do it.
1: The compliance. The city also plans to inspect compliance with cigarette vending machine standards. 네, 시는 담배 자동 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0: That's a mouthful.
1: It is. 자, compliance 스펠링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0: C-O-M-P-L-I-A-N-C-E, compliance, 준수라는 뜻이죠. 즉, 법이나 규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So we're talking some legal terms today.
1: I do have a silly story.
0: Oh, yeah?
1: So when I first learned this word, it was probably from a vocabulary book in middle school.
0: Oh.
1: So 준수, compliance. 근데 I had a crush on this boy named 준수. And I was like, you know, your English name is Compliance.
0: Oh, my goodness.
1: And I was kind of like serious about it.
0: Was he like, what are you talking about, lady?
1: Yeah, it was so embarrassing. 뭐 단어 하나 아는 거 아는 척하고 싶었나봐요.
0: Of course.
1: 네, so it means rules are followed. 그래서 뭐 규정 준수한다 할 때 compliance with regulations. Or I hear this a lot in the news too, safety compliance.
0: 안전 준수가 되죠. Actually, when you said compliance with regulations, 그러면 항상 저희가 외울 거 전치사 뒤에 같이 외워줘야 되잖아요.
1: 맞습니다.
0: Comply with.
1: Yes.
0: 항상 뒤에는 with이 붙습니다.
1: Yeah.
0: So, 또 동사, comply.
1: Yeah.
0: C-O-M-P-L-Y, 준수하다, 따르다. 자, 그럼 이제 with을 붙여서 예문 한번 만들어볼까요?
1: Businesses must comply with the new rules.
0: 네, 새 규칙을 꼭 따라야 한다.
1: 자, 그럼 형용사는 compliant입니다.
0: Not complaint.
1: Yeah.
0: 이게 한 글자만 바뀌면 이렇게 스위치가 되면 완전히 뜻이 바뀌니까요.
1: 그렇네요.
0: Complaint, 이렇게 민원이나 불평이 아니라 I think we learned that last week. 지난주
1: That's
0: 영상을
1: right.
0: 보시면
1: yeah.
0: 됩니다. But compliant.
1: Uh-huh. So, for example, the store is fully compliant. Mm-hmm. 그 매장은 규정을 완전히 지키고 있어요. Non-compliant 하면 이제 반대죠. 규정을 지키지 않는. So, non-compliant businesses can face penalties. 네, 규정을 지키지 않는 업체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요. 자, 코너 속의 코너 하나 준비했습니다.
0: 빠밤.
1: 자, 혜연의 혹시 헷갈릴까봐. 그래서 이 compliance와 좀 비슷한 발음 있는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한번 가져와 봤어요.
0: 근데 제가 이렇게 영어 가르칠 때 학생들이 항상 쌤 그거 이 뜻 아니에요? 그거는 이거예요. It always rhymes.
1: Yeah.
0: 네, 비슷비슷한 단어가 많으니까요.
1: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좀 뭐 랩을 한다거나 시를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compliance와 rhyme 되는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0: Am I getting quiz?
1: So, 가전제품 얘기할 때 kitchen or household appliances.
0: So not compliance, but appliance. Appliance입니다. 이거는
1: 맞습니다.
0: 그냥 단순히 기계가 아니라 가전제품이에요. 세탁기, 청소기, you know, those things.
1: Yeah,
0: things
1: those
0: in
1: things.
0: Your home.
1: 그리고 alliance도 있어요. Alliance는 이제 ally라고 해서 이제 뭐 동맹. So alliance는 동맹이나 연합이라는
0: 그
1: 뜻이죠.
0: 그 관계를 얘기하죠. So the U.S., the Korea, U.S. alliance.
1: Yeah.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존과 의지는 reliance.
0: Yeah, reliance. Yeah. So you rely on something.
1: Yeah,
0: 그렇습니다.
1: 네, 같이 구분하시고요. Keep compliance in mind and let's listen to the clip once again.
2: Busan City will begin intensive enforcement against smoking in designated non-smoking areas starting today as the grace period following the revised Tobacco Business Act has ended. A fine of 100,000 won will be imposed for smoking in non-smoking zones, and synthetic nicotine liquid e-cigarettes will also be included under the scope of regulation. The city also plans to inspect compliance with cigarette vending machine installation standards and advertising regulations within retail stores.
0: All right, welcome back, everybody. Again, this is News Rewind. You can also catch on our YouTube page.
1: Yes.
0: So we've been going over some Busan City news about the mobility show, as well as smoking and vaping, or rather how you're not supposed to smoke and vape on the streets now. So let's review the expressions that we've learned.
1: 그럴까요? First expression was mobility, 이동성, 이동 능력, 그리고 자동차를 넘어선 또 이동수단 전반을 mobilit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0: 네, 또 교통수단과 관련된 표현들도 배워봤는데요. Hail a cab, 택시를 잡다. Backseat driving, 운전 참견하는 사람. Also our producer pointed this out, shotgun. Can you give us an example or how we would use that? 옆자리에 타겠다. 타기 전에.
1: 네.
0: You have a brother.
1: I have a brother.
0: Two sisters. 근데 우리가 꼭 이렇게 가족들하고 차를 탈 때 조수석에 앉고 싶어요.
1: 왜 뭔가, 그럴까요? 사실 뒤에 앉으면 더 그게 상석인데, 편한데.
0: 근데 my dad would also say 뒷좌석이 상석이다. I don't care. I want to ride. Shotgun.
1: 항상 싸웠어요.
0: 이라고 하면 그 싸움을 좀 종식시키지 않나요? 먼저 샷건이라고 한 사람이
1: 부르면,
0: 조수석에 타는 거잖아요.
1: Yeah. So I was doing that with my brother as a child. Mm-hmm. Now I do it with my niece.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먼저 샷건 하면
0: 그렇죠.
1: 조카 타게 해줘야죠. 네.
0: 그럼 또 이제 I will ride shotgun이라고 합니다.
1: And if I'm in the back, I become a backseat driver.
0: Exactly. It, because during like the frontier days, like cowboy와 그런 시절에 이 옆자리에 마차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정말 literally shotgun을 들고 he was like the guard, the sheriff.
1: 막중한 책임감을 갖는 자리네요.
0: 와. 그래서 여기 지금은 음악도 바꿔줘야 되고 간식도 넣어줘야 되고.
1: 맞아요, 사실. Yeah. All right. The next expression was grace period, 유예 기간이나 계도 기간을 가리키고요.
0: 네, 마지막으로는 compliance, 규정이나 준수입니다. 뒤에 꼭 with 붙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Hey, and this was so fun. Thank you for all of these fun and interesting, useful expressions. And I'll see you next week.
1: All right, let's go out with this one. Say Hello, Inner Child by Rad Museum.

0: Expert Insights. The 네, Morning Wave 부산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배우는 한 주의 주요 이슈들 또 관련 영어 표현들이죠. Expert Insights 시간입니다. 네, 지속적으로 미국과 이란의 MOU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관련된 뉴스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이에 기름값, 에너지, 또 서플라이 체인 그리고 주식시장까지 이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Let's talk to Professor 양준석 of Catholic University. So first off, 네, 이 미국 이란 관련된 상황에서 기름값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죠. 관련된 이슈 들어보겠습니다.
1: Well, the global prices for oil has fallen to about mid-70s, and that was somewhat expected. It perhaps a bit fell more than what I personally expected, but it hasn't gone down to the pre-war level, which was around $55 to $60 per barrel, and it may not get there for quite a long time, if ever.
2: Yes.
1: And then for domestic prices, the prices in Korean consumer gas pumps, that's currently only down by a few won, and that is also to be expected, but it will go down, but it will also take quite a while, perhaps not until the early to mid fourth quarter before we see the gas prices falling at the pumps. But some of that is actually good news. That's because Korea has the wholesale price ceiling for gasoline, diesel fuel. Because of that price ceiling, even if the global price of oil comes down, it has to come down to below that price ceiling before Koreans can feel it at the pumps. Because even now, even with the lower prices, in some ways, Koreans are paying cheaper prices for oil than other countries.
0: 네, MOU 협상이 발표된 직후 국제 유가는 어느 정도 예상한 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예상대로 $70 중반대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예측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국내 주유소에서 내는 가격 하지만 이건 몇 원 정도, 몇십 원 정도만 떨어졌는데요. 전문가에 따르면 이 역시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 자, 한국 상황으로 기름값은 적어도 4분기 초, 4분기 중반까지는 기다려야 우리가 원하는 만큼 떨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인데요. 하지만 이게 나쁜 소식만은 아닌 이유. 석유 최고 가격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지금 시행 중인 석유 최고 가격제는요. 국제 유가가 떨어지더라도 이 최고 가격제 아래로 떨어져야 국내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기준이죠. 자, 반대로 이 최고 가격제가 유가 상승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 소비자

0: 소비자들은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인 싼 가격으로 기름을 사고 있다라는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So you might not feel that way. How much are you paying? 저는 최근에 1950원대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게 wholesale gas price ceiling 때문이라고 합니다. That's a mouthful. 자, 단어가 긴데요. 차근차근 분석해 볼게요. Wholesale, W-H-O-L-E, whole, 전체, 전체를 sale, 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wholesale market. 자, 우리가 가는 뭐 코땡, 트땡 이렇게 큰 창고형 마트가 wholesale market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도매의 반대말, 한국말은 소매. So is it like small sale? It's actually retail. 자, 소매는 retail이라고 합니다. 자, 쇼핑을 할 때도 retail이란 말을 쓰는데요. 자, 또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개미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한국에서는 개미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retail investors, 즉 소매 투자자들. So retail, it gets used quite a bit. So we have a wholesale, 즉 도매 가격이죠. Gas price ceiling. 자, gas price는 기름값이면 ceiling, 천장. 여러분, 위를 보시면 저 위에 있는 천장이 바로 ceiling인데요. 자, 집의 천장뿐만 아니라 최대치 혹은 상승 한도까지 ceiling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 천장에 달아놓은 환풍기 같은 거, ceiling fan. But that's why we say price ceiling, 최고 가격제. The prices have hit the ceiling, 즉 오를 만큼 올랐다, 최고 가격제의 맥시멈 한도까지 치솟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름값 말고도 한국 경제에 의미 있는 회복 얼마나 걸릴지 전문가의 예측 들어보겠습니다.
1: Okay, well, people are expecting full recovery to take place maybe about a year, 18 months in the future. But that's for the, returning to more or less normal supply that we had before the war.
2: Mm-hmm.
1: But if you're talking about starting to see a fall in prices at the pumps, maybe early fourth quarter, early to mid fourth quarter, then we'll start seeing prices fall below the price ceiling.
2: Mm.
1: But again, right now, the price ceiling, it's keeping the prices down, but it's keeping the prices down below global market prices. So you shouldn't really complain about it.
0: 네, 짧게 가격 하락은 4분기 초 중반. 하지만 의미 있는 회복, 즉 정쟁 전의 정상은 1년에서 1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That is longer than I anticipated. 하지만 지금은 다시 한번 이 최고 가격제가 국제 가격보다 한국 가격들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큰 불평은 안 하는 상황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So, there you have it. It is what it is. So he said short-term recovery, what was it? Early to mid fourth quarter. 네, 4분기에 초반에서 중반 정도까지인데요. 우리가 이 초중후반이라는 단어를 꽤 많이 쓰잖아요. So we are in like the late June period. 자, 초반, 중반, 후반. 초반 early, 중반 mid. mid 아니고 mid 잘라주시면 됩니다. 후반은 late. 자, 그렇다면 이 초중후반을 제일 많이 쓰는 게 나이 얘기하는 거죠. So you can say he is in his early 20s. 꼭 앞에 his, her, mine 붙여주셔야 돼요. I am in, not mine, my mid-30s. He is in his late 50s. 이렇게 일상적으로 여러분 지금 본인 나이 한번 내가 30대 중반이다, 20대 초반이다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st expression, casual one, at the pump. 네, 우리가 주유소 가격, 이 소매 가격을 얘기할 때 주유소에서 이만큼 냈다. 영어로는요, 당연히 주유소라는 장소는 gas station이지만 우리가 at the pump라는 표현을 관용적으로 씁니다. So the price you pay at the pump. 주유소에서 이 가스를 펌핑하면서 you pump gas 내는 가격이 되겠죠. So again, prices at the pump, probably not what you want to see, but again, with the price ceiling, it is lower compared to the rest of the world. Okay, so that is the state of the economy. Let's move on. 네, 지난 목요일, 6.25 전쟁의 76주년이었습니다. 사실 이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전사자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미국 국방부 소속의 법의 인류학자인 진주현 박사는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참전 용사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닝웨이브에서 인터뷰한 진주현 박사의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first, a forensic anthropologist, 법의 인류학자, 유해 발굴과 DNA 검사 작업, 어떤 경로로 일어난지 들어보겠습니다.
2: A lot of people don't realize how many U.S. service members lost their lives in Korea. More than 36,000 young service members lost their lives. And what's even more tragic is right after the war in 1953, about 8,300 were not even recovered. When we receive the remains in the laboratory, first thing we do is to take an inventory of what we have received and then also review to see how many individuals are present and then come up with a good strategy to sample for DNA and also isotope to do various analysis. And while waiting for those analytical results to come back, we will start anthropology and odontology, so the dental analysis in our laboratory. That's to look at all different things, like how tall this person was, how old this person was when he died, etc. So we do a variety of analysis, and once everything comes together, that's how we propose an ID to our medical examiner, who will then make an ID. But one thing I always emphasize is that we never give up.
0: 네, 한국전쟁 당시 3만 6천 명의 이상의 미군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또 전쟁 이후에 8,300명가량의 유해는 거두지도 못했고 이 숫자가 줄어들곤 있지만 아직까지 굉장히 큰 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법의 인류학자가 하는 일은 이런 발굴된 유해들의 신원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간단한 DNA 검사가 아닌 또 시신이 온전히 한 명의 분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해들을 일단 분류해서 몇 명의 시신인지 또 DNA와 동위원소 같은 것들을 통해 다양한 분석을 하고 또 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은 인류학적 분석을 통해서 키, 사망 당시에 이 사람이 몇 살이었는지 또 치의학자가 치아를 살피고 이 모든 정보들을 마지막으로 합쳐서 신원에 관한 결론을 낼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지난 1993년에 받았던 유해를 비록 작년에야 아이덴티파이 신원 확인을 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Never give up, 절대 포기란 없다는 이 감동적인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I don't know why, but hearing that they never give up kind of made me choke up. But I mean, let's just go over what we have to go over. So they are in charge of recovery. 자, 이 recover이란 단어, 몸이 회복하는 것, 하지만 물건 등을 회수하거나 되찾는 것도 됩니다. So you can say if someone's been hurt, hey, I hope you recover soon. 자, 몸을 회복 빨리 했으면 좋겠다. We can also talk about economic recovery. 자, the economy will recover by the fourth quarter. 방금 인터뷰에서 들었었죠. 4분기 정도에 경제가 다시 회복을 할 것이다. But in this case, they are recovering the remains from North Korea. 네, 여기서는 유해를 되찾다. So let's go to this word, remain. 자, remain, 남아있다. So two people remain in the room. 하지만 명사형으로 쓸 때는요, 대부분 뒤에 S를 붙이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남은 것, 유적이나 유해 등을 얘기합니다. So that's why they are recovering the remains. 유해들을 회수하는, 되찾는 일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전문가가 이 수년간의 유해 발굴과 DNA 신원 분석, 특히 기억나는 케이스들 들어보겠습니다.
2: Yeah, there are hundreds of cases. What always gets me is when the letters from the parents written to the military back in the 50s. Sometimes those letters provide us with the clue, like the military would notify the family, hey, your son is missing. Most of the time, these individuals were very young and not married. So it's usually the parents who are notified. And we ask, like, if you have anything that you want us to know about your son, just let us know so we can use those in the future. Mm. And I don't think the parents realized that what they actually wrote back in the 50s, how much that actually helped us to make an identification 70 plus years later. So those cases are extra special. You know, my both of my grandparents, my maternal, paternal grandparents, they are all born in North Korea originally, and then they came down during the war. I started working here, and I started looking at the remains from, especially from the Chosin Reservoir, where we had a lot of casualties from the U.S. Army and U.S. Marines. And that's when I realized, oh, wait a minute. So my grandfather were about the same age with the remains that I'm looking at.
0: 네, 전문가가 가장 기억에 남는 영향을 주는 케이스들은 부모들이 1950년대 그 당사자들의 실종 당시에 군으로 보낸 편지를 볼 때라고 합니다. 또한 이 박사님의 외 그리고 친조부모님들도 북한에서 전쟁 당시 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이 전사자들과 비슷한 나이였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특히 개인적인 커넥션이 생긴다고 하네요. And you can also hear the full interview on our website. But let's get to the terms because she said it gets me that when she reads these letters that gets me, 여기서 gets me 혹은 gets to me 나에게 영향을 주다, 감동을 주다. 또 하지만 맥락에 따라서 거슬리다라는 뜻도 되는데요.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So, any scene with animals, they really get to me. 자, 그렇다면 뭔가 영화에서 동물 관련된 그런 영상을 볼 때 감동을 받거나 아니면 화가 난다. 이 gets me, 감정적인 트리거, 감정적인 리액션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inal expressions, maternal and paternal. 자, 외갓집과 친갓집 얘기할 때 maternal 엄마 쪽이죠. paternal 아빠 쪽. So maternal grandmother 외할머니, paternal grandfather 친할아버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So again, this Thursday was the 76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reminding us once again that the war has not ended and yet a lot more people have to return home. So we are expressing our thanks. So with that gratitude in mind, we're going to take a short breather. This is I've Been by Berhana.
3: I've been hoping, praying, waiting, scheming, dreaming. Want you back and I need to know. Tell me what you're feeling. I can't fight this fight.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3: Here are some safety guidelines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4: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please keep ventilation windows open where the outdoor unit is stored and to regularly check for any damage to the wiring.
5: Do not place objects on top of the outdoor unit or keep flammable items nearby. Also, be sure to use a dedicated power outlet for the air conditioner. With thorough inspections and safe usage, we hope you enjoy a cool and accident-free summer. This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The time is now 9 o'clock.
8: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Power Rinks to the World. BEFM, Busan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BEFM 부산 영어 방송.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11:00 o'clock.

0: 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E 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E FM 부산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0 Waste Rangers.
3: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4: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2: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4: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2: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4: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2: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4: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2: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4: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2: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4: Refuse, reduce.
2: Reuse, recycle.
4: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5: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4: 어야, 너 여기 왜 따라온 거야? 나 줄줄 따라온 거야?
5: 언니가 나 따라온 거거든? 여기는 기념품 맛집이라서 내 여행 스케줄에 원래 있던 거거든?
4: 어머, 얘가 뭐라는 거야? 난 여기 내가 10살 때부터 오려고 한 기념품 가게거든?
5: 어우, 진짜 성격 이상하다니까. 이래서 가족이랑은 동업도 하지 말고 여행도 가지 말랬거든?
6: Hello, welcome. Can I help you find anything today?
4: 아, 저기, 여기 Do you have All-Star Tower Magnet?
6: Oh yes, we just got a new limited edition. Do you want to see it?
4: Yes, yes. Show me the money. 아, 아니구나. Show me.
5: 아, 진짜 예의도 없이 show me가 뭐야? Please를 붙여야지. Show me please.
6: Here it is.
4: 와, beautiful, wonderful.
6: This is a limited edition, and there's only one left today.
4: 아, want to, want to. I want to this. 와, 드디어 이 좌석을 가질 수 있게 됐네. 어, 이거 재고 있죠?
5: 하나밖에 없다잖아. 아, 이건 내 거야. 난 10년 전부터 이거 사고 싶어서 유럽 여행 온 거거든. 언니가 양보해.
4: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얘가 뭐라는 거야. 내가 먼저 잡았으니까 내 거야. 이리 줘.
6: Excuse me. You can't do this here. You too. Rock, paper, scissors for it. Then I'll give it to you.
4: 좋아.
3: 가위바위보. 뽀, 뽀, 뽀.
6: You've been doing rock, paper, scissors for 2 hours now, and you keep throwing the same thing. Oh, I'm exhausted. 알아서 하세요.

0: 오늘 배워볼 표현. 이 제품 지금 재고 있나요? 영어로 뭐라고요?
1: Do you have this in stock? Do you have this in stock?
0: Do you have this in stock?
1: 재고는 영어로 stock이라고 합니다. 재고가 있다. In stock. 재고가 없다. Out of stock. 아예 절판인 제품은 this is discontinued라고 하면 됩니다.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이 제품 지금 재고 있나요? Do you have this in stock?
1: Do you have this in stock?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 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0: 태진 씨.
1: 예.
0: 이 노래는 진짜 좋아하는 노래. 나 항상
1: 아,
0: 항상 부르는 노래. 왜냐면요. 오. 저희 친한 친구의 결혼식에 이 노래 불렀어요. 나도.
1: 와. 로라 목소리로 진짜 들어보고 싶어요.
0: 들어보고 싶어요.
1: 네.
0: 오케이. 듀엣 합시다.
1: 아, 좋아요. 좋아요. 지금?
0: 한번 지금? 아, 근데 에코만이 줘야 돼요. 오케이.
1: 근데 이게 너무 낮지 않았어요? 너무 낮지 않았어요?
0: 괜찮아요. 내가 그냥 하이톤으로 할게요.
1: 롤 불러보세요.

0: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로라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준비해서 올까?
1: 몰랐지롱. 왜냐면요. 왜냐면요. 네. I always do this. Oh, when the rain is. 그 진짜 바보 같은 거를 잘 하고 있어요, 나는. 응? I love 바보 같은 거. 그래서 응. 노래 부르는 게 never 예쁘게. 아. 항상 바보 같은.
0: 아우, 아 방금 코미디로. 근데 뭔가 마음이 확 전달되는 너무 너무 멋있었어요.
1: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그러면은 듀엣 합시다.
0: 어, 네, 듀엣.
1: 나중에.
0: 어, 좋아요,
1: 좋아, 좋아, 좋아. 네. 아무튼. 네. 아 질문 있어요.
0: 네.
1: 진짜 중요한 질문. 나 소문이 들었어요. I heard a rumor.
0: 네.
1: Rumor. Yeah. Chicken dinner.
0: Yeah.
1: 새로운 노래 나온다.
0: 어, 그렇죠.
1: 맞아요.
0: 맞습니다.
1: You have a new song.
0: 예, yeah, have a new song. Next month.
1: 빨리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네.
0: 다음 주에 나와요. 다음 주.
1: 다음 주?
0: 네, 다음 주.
1: 기다려야 돼요?
0: 아, 뭐 우리끼리는 들을 수 있지만 그래도.
1: Can you play it for us next week?
0: 어, next week에.
1: 다음 주는 네. 우리 들을 수 있어요? 오케이. 오 예. 어 제목이 뭐예요?
0: 제목은 BPM 77.

0: BPM 77.
1: 예, BPM 77. 와, 예, BPM. 심장 박동 쓰고 BPM 그 BPM 알죠? 이렇게 박자의 빠르기.
0: BPM beats per minute. Rhythm. 예,
1: 맞아요.
0: 오, 예.
1: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은 그 중간의 리듬을 맞춰서 하자. 예, 부산의 파도 같은 웨이브예요.
0: 좋다.
1: 예.
0: 어, 좋아, 좋아, 좋아. 장, 뭐? 자,
1: 장르는
0: 트로피준
1: 트로피컬 레게 트로트예요.
0: 어, 트로피컬 레게 트로트.
1: 네.
0: 기대한다
1: 네,
0: 진짜.
1: 네.
0: Okay, listen. Let's get into it. 우리는 여기서 영어 배우는 시간입니다.
1: 아, 맞아요, 맞아요. 아,
0: 집중합시다.
1: 이야기, 네,
0: so this
1: 그래요?
0: is not a time for chit chat. This is all about English. So, we need to find out. So. That was Make You Feel My Love by Bob Dylan,
1: yeah.
0: covered by many people, including Adele. Beautiful performance.
1: Yeah.
0: But while you were singing, were there any difficult lyrics or any parts that were hard to pronounce? 내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그 발음이 어려운 부분이나 뭐 가사 어려운 거 있었어요?
1: 그래서 저는 팝이나 그리고 평소 때도 제일 어려운 게 I've.
0: 아,
1: I'd.
0: 아,
1: 이게... I will도 그냥 I'll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네, 그런데 부를 때도 근데 노래를 부를 때는 I've 이렇게 하면 좀 너무 I've.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좀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을지.
0: 아,
1: 네.
0: 진짜 이거 너무 영어 특징인가? 잘 모르지만 So you said basically that when you say like I've you do like it's difficult to pronounce I've or like I will I'll 근데 I'll 하지 마세요. 그냥 I'll 맞아요. 왜냐하면요 I'll 노래에 말하는 거는 우리 몇 주 전에 그 단어 말고 그냥 소리로 합시다.
1: 어.
0: 그래서 예를 들면 I will love you, I'll love you, I'll 그냥 I'll love you, I'll 응. 왜냐면요 아는 I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I'll love you, I'll love you 그 진짜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TJC에서 안 나와야 돼요.
1: 아.
0: 우리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가사가 콘텍스가 있잖아요.
1: 아, 네.
0: 그래서 우리는 딱 그런 단어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I've known it from the moment. I've known it from the moment that we met. I've known. Not b.
1: 지금 괜찮아요.
0: Because b is very Korean, but I've known.
1: I've known.
0: Yeah, I've known. So I've known. So even actually, 이거 한번 보세요. So I've known. Perfect.
1: 오.
0: I've known.
1: V가 필요 없네요.
0: V 필요 없어요.
1: 어.
0: V 그거는 for anyone who doesn't know Korean, V and B are basically the same sound. R and L same sound. P F same sound. Or can be very confusing. Obviously not the same, but very confusing because they sound the same through the letters of the Korean alphabet. So, like I've would be I've. It would sound like a B. But I've known. Perfect.
1: Oh.
0: 노래 부를 때 I've known.
1: I've known.
0: 네.
1: 오.
0: 맞아.
1: I've known.
0: Perfect.
1: Yeah.
0: I've known.
1: I've이구나.
0: I've known. So I've known. So kind of like, almost like I'm known.
1: I've known.
0: I've known. So I've known. So known. So take it from I'm known.
1: I've known. I've known it.
0: Perfect.
1: I've known it.
0: Perfect.
1: I'd는요?
0: I'd.
1: Add.
0: 영어 할 때 우리는 I 별로 안 하는 거예요.
1: 아.
0: I don't like that. 대신에 I. 어, no, I 해요. 근데 I don't like.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I 안 해요. 아. 근데 노래 부를 때 I've or add.
1: Add.
0: Yeah. 특히 미국 발음으로 생각하면 I'd

0: 혹시 또 다른 거 배우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1: 아, 그리고 이거 평소 때 하는 건데.
0: 아, 네네.
1: 뭐 하고 뭐 하자.
0: 뭐 하고 뭐 하자.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 먹고 차 마시자.
0: 아.
1: 아니면 뭐 연습하고 술 한잔 하자.
0: 오, 좋아요. 내 스타일이에.
1: 네.
0: 오케이. 아, 간단하게 하면 it's very very easy.
1: Yeah?
0: 그 영어로 그런 so how do you say let's do this and then this? So what do you think?
1: 어, 뭐 practice.
0: Mm-hmm.
1: Drink beer.
0: Practice drink beer. Good, good. Everybody understands. So you could 네. say let's practice
1: let's
0: then drink beer.
1: Then.
0: Oh, yeah.
1: Let's practice then drink beer. 오,
0: 근데
1: nice.
0: 중요한 거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the thing you gotta be aware of is than and then.
1: And
0: so than 이거 보다 then 그다음에 그래서 than then 진짜 소리 똑같아요.
1: Yeah.
0: 그래서 let's drink beer then practice. 너 다시 그렇게 하지 마세요.
1: 어,
0: drink beer
1: 돼요.
0: then practice.
1: 그래도 돼요.
0: Let's practice yeah. then drink beer.
1: Let's practice. Then drink beer.
0: Oh, perfect.
1: Ooh.
0: Yeah.
1: Really let's, good. Let's have a lunch and drink tea.
0: Oh, let's have lunch and drink tea.
1: Drink tea.
0: 이건 하고 마시자. 그래서 한 다음에 마시자 달라요. 하고 뭐뭐뭐 is the same time.
1: 아.
0: 근데 뉘앙스가 무슨 말인지 모든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을 거예요.
1: 네.
0: 그래도 정확하게 let's have lunch then drink tea. then이라고
1: then.
0: 후에 뭐뭐뭐 한 다음에 이거 하자.
1: then. then.
0: let's have lunch.
1: then.
0: 예, 맞습니다. then.
1: yeah, thank you.
0: let's sing then eat.
1: let's sing then eat.
0: perfect.
1: Oh.
0: so easy, right?
1: yeah.
0: super duper easy.
1: Oh. Let's finish and then drink beer.
0: yes, please.
1: Yes,
0: I would love
1: yes.
0: to. 아, 근데 나는 6시까지 가야 되는데요.
1: 아하.
0: 아, 네. 너무 아쉽네.
1: Next time.
0: Yeah, yeah I love yeah. it. 그래서 yeah. 노래 한 번 더 할까요? 오케이.
1: Okay.
0: Yeah. 같이 할까요?
1: 오, oh, 좋아요.
0: 아니면 제가 다음에 할까요?
1: 아니요. 같이 해요.
0: 같이 할래요?
1: 예, 같이 해요.
0: 재밌네.
1: Make feel my love 이 노래 같이 해요.
0: Okay, 네. good. 에코 주세요, 쌤.

0: 너무 좋았어요.
1: They don't let me sing on this show anymore. They don't let me sing. Well, it's because 예. I...
2: 아델이었어요. 아델.
1: 아델?
2: 아델 같았어요.
1: 대박. 아델 돈 주세요. 티제이 씨 너무너무 예. 재밌었어요. That was
0: 너무
1: so
0: 즐거웠습니다.
1: fun. 예. Okay, well, I'm looking forward to next week. Please bring us your new song. Yeah. 다시 한번 그 새로 나오는 노래 조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2: 네. 제목은 BPM 77이고 네. 우리의 파도의 그루브를 노래로 실어봤어요.
1: 아, 예. 좋습니다. 네. 자, TJ 씨 다음 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바이바이. 예. Thank you very much, TJ 씨. We will see you again next week. Up next, Hyoyeon, Dessert.

0: like, I need to get some more deepness into my voice, but I feel like I don't have it there. There's something going on. Anyway, let's go deeper. Oh, that's weird. I can't go deep into my voice. This is probably not the time to test it, you know? While you're listening to the show. Anyway, I hope you're having a good Sunday with us here at For My Busan. We've got lots coming up for you in our second half of the show. On the mic in My Life, My English, followed by Explore Busan, and then highlights of the Global Chatter Squad, but just highlights of the highlights, because that show is very, very long, but definitely worth a listen. Okay, so let's dive right in. This is On the Mic and My Life, My English.
1: Welcome to On the Mic, Made in Busan. I'm Kendra with another brilliant creator here in Busan. 오늘은 시끄럽고 반짝이는 아름다운 소음으로 음악을 만드는 강동수 뮤지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밴드 소음발광 썬타운 걸즈 태평시간 해변지하에서 연주하고 노래하는 강동수입니다.
1: 부산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이 아닐까 싶어요. 벌써 소음발광은 10년차를 맞이하셨죠?
2: 네.
1: 해변지하, 태평시간, 그리고 작년에 결성된 썬타운 걸즈까지 무려 4개의 밴드에서 지금 동시에 활약을 하고 계신데, 밴드를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활동하시는 이유가 궁금해요.
2: 4개 모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태평시간 가는 보컬 누나랑 같이 지은 이야기를 노래하고, 노스텔지어 같은 그런 무언가를 노래하고, 썬타운 걸즈는 반짝이고 수수한 이야기를, 소음발광은 저의 개인적인 내면의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장르적으로도 나눠지지만 그렇게 나누기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는가로 나누는 걸 더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각각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뀔 수는 있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 밴드를 하는 것 같습니다. 표현하고 싶은 음악도 다양한 것 같고요.
1: 여러 가지 밴드를 하고 계시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강동수라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또 이 밴드들이 합류를 하신 게 아니라 전부 동수님이 만드신 밴드죠?
2: 그렇죠.
1: 근데도 이 밴드들의 리더다 이렇게 소개하는 대신에 이 모든 밴드의 멤버라고 소개를 해주신 점이 저는 좀 인상 깊었는데요. 그게 혹시 강동수라는 이름으로 솔로 활동을 하지 않고 밴드 활동을 하고 계신 이유와도 좀 닿아 있는 걸까요?
2: 아마 다 있는 것 같아요.
1: 네.
2: 제가 생각할 때 뭔가 리더라는 게 좀 밴드를 이끄는 사람이라는 단어잖아요. 일단
1: 그쵸?
2: 저는 노래를 쓰는 사람이지 무언가를 이끄는 데 재능이 없어서 이제 모두가 멤버고 모두가 이끄는 대로 있는 민주적인 형태를 좀 이상적이지만 좀 꿈꾸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노래를 쓰기 때문에 밴드의 방향성은 제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지만 굳이 뭔가 누군가의 삶을 리더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해야 되나?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솔로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함께 작업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멤버들하고 같이. 그래서 밴드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솔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건 한참 뒤의 일이지 않을까.
1: 그런데 오늘은 어느 밴드의 멤버 한 사람으로서 보다는 강동수라는 뮤지션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어떤 밴드의 멤버 강동수입니다 라는 소개 대신 강동수라는 사람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세요?
2: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진짜 모르겠어요. 뭔가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음악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저를 소개한다는 거는 너무 어렵네요. 지금 생각하는 대로 말씀드려보면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낭만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쫓는, 귀찮지만 낭만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쫓고 싶은 사람입니다.
1: 이제 다른 인터뷰도 그렇고 또 동수님이 하시는 음악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2: 아, 감사합니다.
1: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어도 이렇게까지 성실히 꾸준하게 창작 활동을 해나간다는 게 좋아서만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동수님을 앞으로 가게 해주는 동력은 어떤 건가요?
2: 진짜 좋아서 재밌고 그래서 계속해요. 저는 음악 말고는 이렇게 오래 붙들고 해본 적도 없고 이렇게 재밌다고 느끼면서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가끔 뭐 친구랑 커피 마시는 거랑 바이닐 테이프, CD 뭐 이런 음반들을 사는 것 말고는 크게 재밌게 여기는 게 없어서 그 재미가 저의 동력인 것 같습니다.
1: 만들어 오신 곡 중에서 좀 가장 깊게 남아있는 한 곡을 꼽자면 하나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2: 저는 핑크티라는 첫 번째 EP에 실린, 그리고 데뷔 EP에 실린

0: 실린 그런 노래인데요.
1: 네.
0: 제 인생에서 밴드를 위해서 처음 만든 노래예요. 그래서 가장 깊게 남아있는데, 저는 모든 노래를 순수하게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있는 사람인데, 이 노래는 제 노래지만 진짜 티없이 맑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억지가 없고 진짜 순수하게 나 이게 너무 좋아서 만들었다 라는 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특히 가슴에 남는 곡인 것 같아요.
1: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핑크티라는 곡을 들어보면 아 정말 이 사람이 좋아서 음악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곡인 것 같더라고요.
0: 네.
1: 네, 이 모든 활동을 지금 부산을 기반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0: 네.
1: 첫 시작은 부산이셨어도 얼마든지 사실 부산을 떠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부산에 계속 남아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
0: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제가 태어난 곳이 부산이고 제가 생활하는 곳이 부산이라서 있는 건데, 제가 타지방에 한 체류기간 3-4일이 넘어가면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서울도 한 2주 정도 살아봤는데 이거 너무 힘들다. 바로 부산으로 돌아왔었거든요.
1: 네.
0: 부산에서는 음악하는 거 너무 힘들죠. 멤버 모으기도 힘들고 관객도 많이 없지만, 그리고 서울에서 음악하면은 뭐가 달라질까 싶지만 관객이 조금 느는 거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1: 그럼 지금 부산에서 활동하시면서 어떻게 좀 만족스러운 음악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0: 100% 만족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1: 혹시 아쉽게 느껴지시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0: 아무래도 밴드가 많이 없다 보니까 다양한 공연의 기회가 관객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게 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공간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밴드 입장으로도 다양하고 다른 공간들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면 좋은데 공간이 제한적이고 또 리스너가 없어요. 이제 모 베뉴의 사장님께서는 아시아 국가에서 인구 대비 제일 음악 안 듣는 도시가 부산인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관객 매진이 되려면 아니면 꽉 채우려면 타지방 사람들을 무조건 공략해야 된다는 게 그게 좀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1: 아, 그러니까 부산에서 퀄리티 있는 공연을 개최를 하더라도
0: 네.
1: 부산 분들만으로는 매진을 시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군요.
0: 네.
1: 아, 공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 네.
1: 아, 또 이런 애로사항도 있군요. 소음발광이라는 밴드로 이제 10주년을 맞이하셨잖아요.
0: 네.
1: 이제 6월에 또 10주년 공연이 예정되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연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0: 소음발광이 좋아하는 밴드들과 함께 공연을 하게 되고요. 소음발광이 1시간 20분이라는 소음발광 역사적으로 가장 긴 셀리스트를 연주하는 그런 공연입니다.
1: 이 이후에는 휴식을 말씀하셨더라고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쉼 없이 썬타운걸즈 EP와 또 태평시간 정규 1집을 발매 예정이라는 바쁜 일정을 또 살짝 공유해 주셨는데
0: 네.
1: 이렇게 정말 바쁘게 달려서 내가 정말 여기까지 진짜 이런 것까지 해보고 싶다 혹시 생각하고 계신 미래 일도 있을까요?
0: 엄청 꿈꾸는 거는 딱히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엄청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재밌어서 나 이거 할래, 재밌어서 나 이거 낼래, 이게 되는 게 기본이라서. 근데 이런 것까지 해보고 싶다 하는 거라면 늙을 때까지 재밌게 음악을 하고 싶어요. 꿈꾸는 일은 후지록 페스티벌에 출연해보고 싶기도 하고
1: 아하.
0: 뭐 그렇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아쉽지만 저희 벌써 마지막 질문을 드릴 시간인데요.
0: 네.
1: 혹시 본인에게 좀 의미가 있거나 가장 좋아하는 영단어를 하나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0: 핑크로 하겠습니다.
1: 아까 그 핑크티의 핑크인가요?
0: 핑크티의 핑크기도 하고
1: 네네.
0: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기도 해서.
1: 아 그렇군요.
0: 네. 또 오늘 대화 나누면서 뭔가 분홍빛이 이렇게 이는 느낌도 들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1: 봄이고 그렇죠.
0: 그러니까요.
1: 분홍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 있죠. 핑크가.
0: 네.
1: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부산의 뮤지션 강동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메이드 인 부산이었습니다.

0: Busan, the greatest city to live i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ongbangs.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The time is now 7 o'clock.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Race of the World. BEFM, Busan Yeobanza.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자, 오늘 커피는 내가 사니까 아무거나 먹어요.
1: 와, 부장님 최고! 그러면 저는 아몬드 카라멜 오트 브라운 초콜라떼, 휘핑크림 가득, 그리고 쿠키, 쿠키도 먹어도 되는 거죠?
2: 당연하죠. 또 다른 사람들도 다들 시켰어요. 그래요, 그래. 얼마죠? How much?
4: Let's see, you've ordered a total of 15 drinks, so with this and that included, the total comes to 10만 5천 8백 원.
2: 10만 5천 원?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밥을 살걸. 국밥이 훨씬 쌌겠네.
1: 부장님,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일단 저희는 사무실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부장님 최고!
2: 그래요, 여러분 얼른 들어가요.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플리즈.
4: Oh, I'm sorry, but we don't offer any discounts. Will you be paying in card or in cash?
2: 아유, 빡빡하시네요. 그 뭐 저기 요 앞에 찜질방이랑 제휴하고 뭐 그런 할인 없어요? 사우나 디스카운트?
4: What on earth are you talking about? Are you going to pay in cash or by card?
2: 아, 오퍼의 멤버십은 현금만 된다 이 말인가? 계좌이체는 어때요? Money moving okay?
4: I really can't communicate with you today. Just pay 10만 원. Will that do?
2: 통했네. K인심 가지고 계시네요. Okay, thank you. 아, 진짜 커피 한잔 먹기 진짜 힘드네. 이제 앞으로는 밥만 사야지. 커피값이 이리 비쌀 줄은 몰랐네. 비싸요, 비싸. 오늘 배워볼 표현, 멤버십 할인되나요? 영어로 뭐라고요?
4: Do you offer a membership discount? Do you offer a membership discount?
2: Do you offer a membership discount?
1: 멤버에게 특별한 할인을 해주는 멤버십 할인은 membership discount라고 하는데요. All-Star 멤버십이 있다면 15% 할인됩니다.
4: You can get 15% off with an All-Star membership.
1: 특별한 멤버십 할인이 없다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4: I'm sorry, but we do not offer a membership discount. I'm sorry, but we do not offer a membership discount.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멤버십 할인이 되나요?
4: Do you offer a membership discount?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BEFM, 부산 영어방송.
5: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6: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7: 우리가 부산입니다.
8: 우리가 부산입니다.
9: 우리가 부산입니다.
6: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0: Welcome to Busan.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hwa Bangseong.
11: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12: 9:00